사이. 아지야 나야 와코마 소자 초네. 아군님 선야민 초메냐. 나야 야지야 나. 나야 우나 우아나. 나야 와 히한나. 자, 어베 추미야 야만함으로써 사우치니 사원원이야 우라떼. 아와 우야라는 나사수와 와서리야. 워베 Wabek kasa wa wariyamo. Amana jeshi. Abemana.

안 말아봐 하얀 캔까지 무르지 않다 이다이다이 아메디 리버 I'm crazy for crying 라바시아마 라슈 라슈 라슈 아마 페인 차이 무르지 믿지 않으면서 몇 번 차이 어느 한 가사 믿지 않으면 통이 마 웃으면 통이 야매 이해 좀 안

0: 말씀의 저어서 위에 불러주시옵소서.
1: 너희들 이 나쁜 여보
0: 성령 우람이 없으셨으니 어쩌 다타
1: 무리께서
0: 자리가 보니 부탁이라봐 니가 이 나누어 하는 비
1: 내 숨은 수원 사다
0: 안아봐이 대여겠지에
1: 대여겠지에
0: 무리께서 자리가 보이
1: 레이라
0: 레이라 레이라 레이크와 마
1: 누구 이승 일로 이승은
0: Right
1: 타버리가 봐봐